이 프로그램 중에 바로 기바 멘타크 젠밋 멘타크 디앗포 니네 소 샤브 스테이션 정카 아카시바니 델리 하카포 산바제 반사보트 밧 다키 쿠보 예기 쿠보 힌디 하카포 산바제 반사보트 밧 다키 쿠보 파랭 하카포 산라라 산 미닛 반긴 손 파이 뱅스 실롱 스테이션 중에 하카포 산라라 시포 미닛 소 바마니 아바스 카피 쿠보 기 반사보트 카니 카데 카 아카시바니 실롱

다리금은 롱랑코 바 몰람 비테랑코 롱충아트나 브르나니코 보리카라 에니아 니오만나하 레버리티리오 남미 니아니자만 남기자급바 보스트랑코 브르나니코 사키만나니금은 오토리티랑 푸드 세프티 아로 스탠더드 에이크니랑오 방착게 니암니그다 자쿠디 안겐